0: 어 대단해 이니 말하는 주제가 냠용 들도 스파이를 자네 이니 지가쇼르다 말하는 라모 코모즈 자바남다 지 말하는 합탈에 옆에 거기 루유로 마셔먼데 영대 용도가 변화 지금 좀 된데 지금 다 셰스야 손으로 지금 좀 된데 셰스니 지금 담바대양 손으로 양 대민기 지금 루루 야세베 셰스니 지금 담바대양으로 근데 다 영대기 안에 지나다 변화한다 그래서 가시아 배제다 사인용이 안에 안다 대도롱 쇼룸 붙이 다 샤사르리 콩게니 대구치즘 실려파 떠오는 추주, 송주, 필요한 거돌이야. 아니, 미, 디 안다, 르무시, 송주 나스 디, 가서 올다, 뉴유르 슈주셔서리. 디 둥고 간리야, 안다 떠오는 추주, 안다 가주 나야, 디기, 러주 영서로, 찰림이 삼을이야, 르무시, 또, 세주송어리. 르무시 제주송이지 말이. 르무시 대미장가 나야, 로망구쇼, 배트카리야다, 간다치, 러다성어 배찰시리. 샌드 샌드리 공타가 가면 쇼를 가지고 숨기 들을 손주 내 다음 시비는 예외 잘 변해 자갈이 양도 다 대별로 더 쉽주 파스 되는이야 지 더 선배 그들로 더 시라 주주 된 게스케 이 말이지 이네 샤베 그들이야 투덤 중에 된데 다 망고 중소와 샤망고 중소 변해 윤즘시 샤고 중소 투덤 쇼리 단에 예외 잘이야 그 다음 살아 안다 사제 캠부지 콩 샤고 줍든 가서 어디 두둠 시라들이 별 라초 쉬우지 그래 좋은 스트레스로 연대게 엔다 러니즈 코너리 펠리아 냐론리아 캠보 아주 생고 젤리리아 셰야 중타주리 둔다 지금 나로리아 코랑게 구문 배트칼데 아 예체 배고 배는 콩고 서로 답에 미스코르 배트 머니스 아슈니 쉬우지다 kalai jebe chadajire sha sarala ya lokashi ju lomnyi namre sa kura zawa nyingmari kura yini sarala ya lozhung che chabikuro si chene oda jik nanjoma yi nyamshin nange zo pulbore sha chene oda lo niz konri kua anda jelul da shiga chungtajire kura rangi gidu da kura ngoshi ba da chero chung ngangos tu chu chene oda 근데 이건 중타절이다. 다만 늦어차야 돼. 나란소로 다 냠용도 여 말이 돼. 이내 다 늦어차야 돼. 다 냠용 캔사실도 용되기도 와. 난 네 용야 돼. 코란소 냠용 들었지. 깨야게 가서 우리 그게 담아 냠래 난다 충분해. 담바지 땡에게다 땡주디 그 쿵댕이 붙지. 네 쿵 똑세 너도 규지디다. 그 찬댕인데 붙지. 그래서 롤지 내부도 와. 자, 근데 제인도 자네 에네. 담바점된데 구지뜰라 소지 탐해버지 아니 도지된이 내리야 아니 졸람 땡직 내 송대 송소원의 지진 졸람 내 아니 얘기 비교 가서 우리 세미지 시비 이신권도 제재보도 튠식리야 침바 튠식리야 응원도 잔내 대내 응원도 상계네 디펜제드 상계는 잡아인 벗은 게 디디 다 태고 투무 응원도 잔 디레마도 구시더니 다 상계지기 가서 우리 그게 전주 선배 때 누에 그돈 있는 리셋 견시하면 난신식이 딱 구시 등이 시면은 아니 리셋이 다 가오래. 자, 근데 이 인도인이 도우세 사무스타 인도다 전주 선배 때 누에 송시하기 구시 등이지. 초고 주고디 론주 쪽에 아니 다구이 가서 우리 그게 주변 대화를 진행받다. 론주 쪽에 구세야디 이시 주기 인데 가서 우리 그게 다 뒤제 레다 몰람 그 말 간다 롱주 쪽으로 구세야디 추구 뒤지 인레 아니 그게 샤데 버치다 초고 주고 세야디 뒤제 감다 메바 다 참바지 아니 꾸이 잡아 샤데 버치 대자화 용서 뒤에 아니 이시 추구스네 나도 뭐니 구스네 나도 간다 섬런 신남다 다디 루르지 참타다 그게 빵베 아니 대연도 된대게 뭐니 이꾸레 다 샤댕했지. 근데 이 꾸시 등이 있어야 돼. 이 신의 지금 삼는 날이야. 지금 가서 그래. 그게 그리스도와. 근데 이게 제시해 달래야. 삼다 이들 샤는 거.
1: So based on our personal experience, if we have some taste of these kind of spiritual experiences, once at the personal level, then based on that, we will be able to then understand the various mysterious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great masters. For example, and some of these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spiritual masters, some great masters, some of them may seem at the beginning, at first glance, almost sort of beyond imagination, beyond our comprehension. However, these high levels of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do occur. For example, in our own, in the case of our own lifetime, for example, one of the great practitioners who is now no longer alive, Dalung Shapur Rinpoche, once told me that when he was transmitting the empowerments of practices related to the Taolong lineage to Dingwu Kenzo Rinpoche, Dalung Rinpoche told me that while he was performing this transmission ceremony, at that time he had a direct vision of all the great lineage masters of this particular tradition, all of them vividly displayed on the beams of the room where he was giving the empowerment. And this great master, Dalung Shapur Rinpoche, was someone who had spent many years in Chinese prison and who had really no reason to for any pretension or any reason for telling lies. And so he told me that he had visions of these great masters vividly on the beams in the room. And also in the past, if we read records of the lives of the past masters, we read about great practitioners having direct visionary experiences of Buddha Shakyamuni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Buddha in the visionary experience. Similarly, people having visions of Nagarjuna, Indian great masters such as Nagarjuna,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them and so on.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do occur. And also recently, I met students and also colleagues of a practitioner from Nyarong region from Tibet, known as Khenpo Achu. And he, although he was himself a Nyingma practitioner, had studied at Sera Monastery, then later led a life of hermit practitioner. And the main primary practice that he was undertaking was recitation of the six-syllable mantra of Avalokiteshvara, Mani Padme Hum, and he had repeated that mantra for many times. And also he was a practitioner of Vajrayogini and Vajrakilaya. And the students, his close students and some of his colleagues told me that when this meditator passed away, within a week, his body dissolved into rainbow light. And so these things do occur. This is also quite fairly recent. And even in India, during our lifetime, although some of these great masters have not displayed any supernatural kind of feats during their lifetime, but at the point of death, for example, in the case of my own tutor, late tutor, Khyabchulu Rinpoche, when he passed away, he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3 days. And recently, about 2 years ago, there was another practitioner who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7 days. It was not 2 years ago, it was very recent. This was a Saikya abbot who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7 days.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are not only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masters, but also they do occur even our own generation as well. So when you look at these accounts, and then if you have some personal experience, even a glimpse, then you can connect with these accounts and then at least have a sense that yes,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spiritual, high levels of spiritual experiences may be possible. So when you have that kind of understanding, then you'll be able to appreciate the Mahayana doctrine of the four Buddha bodies. Otherwise, if we have to understand Buddha's enlightenment purely in conventional terms, which is the standard received view, the conventional view, which is that the Buddha Shakyamuni was, until before going into the 6 years of ascetic meditation, that he was an ordinary person, and from his meditation onwards, he traversed the whole path to enlightenment, particularly from the path of preparation on to the culmination of path of normal learning. All of thi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at kind of understanding of Buddha's enlightenment becomes problematic. Whereas if you have a more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not so much as in terms of Buddha Shakyamuni being an ordinary person attaining full enlightenment within a single lifetime, whereas if you view the Buddha's enlighten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ahayana doctrine of four Buddha bodies, the four kayas of the Buddha body, then you will understand that his physical appearance as a human being is the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which was assumed specifically in order to suit the mentality and the needs, spiritual needs and temperament of a particular context. And this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is assumed from more subtle level of body, which is known as Sambhogakaya, or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And this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in turn emerges from a much more underlying true nature of the Buddha, which can be seen as the truth body or the wisdom body, Buddha body of perfect reality, and so which can be seen as arising from the underlying nature of reality, which is the Svabhava Kaya, the Buddha's natural body. So when you view the historical Buddha Shakyamuni within the framework of these four Buddha bodies or the Buddha Kayas, then one will be able to have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0: Yeah. 다요. 지 영자 전에 좀 된 대기 거두 나셔베 나로리아 되는 순간다 거두 지 지 람자로 서버 뒤뒤 아니 거두 자셔베 뒤 마도 지 택신 되는 뒤뒤 거두 나로 매버 뒤 아세브샤리샤 아니네 나한테 변하지 변하는 데 변하 시진은 더디 변하 시진 못 되는 차잖아 내 자꾸 봉리야 좀 된 대기 시진은 더디 가나 임바리 두두자네베 코르 다주모베 뉴베 소베 자시모 샤이여데 부시기 아데 무슨 가도 자시기를 치매 있네 진데 수야지 요마레 자상가 야니네 더마 좀 된데 에니 가수르다 좀 더마 좀 된데네 마 석계게 담바디 딱 루루도 터밀 망가 주슨 거 야리 좀 된데네 루루 바라리아 지단전 로십지 심어 이마레 디바슬라 마 큐베스 고아르와 자자가다 남주인이 루루도 타미니 잠자인이네마다 교시아인 거야. 그래서 리르자네 전주 선보 서부 남정 주주 선보지 다 남사실에 인구도 와. 아니 대단 드림에 인도사네 나도 떡을 봐야 그돌이야. 아니 나 태신긴 도지도 주제디 그주 나한테 여마르디 자주만은 이제 그주 잘들 내 여마르디 이네 아니 전주 선보 지 잠자하로서 봐 드주 그돈 잡았지 딱 손대기 하래. 자 드림에 인도사네 다 니드마도 가소래 왜 상무 뭔가 있다는 말도 막 공무원이 있지. 자다 이제 이르자네 좀 된 대기 다 구시 등이 선생님 된 대기 영자세니 두주 투무에 나몰이야 샤르데야 샤수스지기 구치 다 디기니 영자 그게 가소로 빨리 다 기일 된 대기 조직으로 야실 거라나 아니 그도 좀 무슨 무슨나 다 레다 지기 아니 다왜 나온을 배지다 인사래 근데 더네 아니 지기 전주선배 때는 가서 올다 송야 대난에 대한 배 최능식이 다 내다든지 뭐래야 아니 지 유지과 송야 대야 준대데 초고 주고 개롱 남자 다게 돈을 숨배 유지는 뭐지 뻔한 투보 점지 숨고 서로 뻔된 얘기 다 유지식 뒤에 초고 주고 남자 다가 하는 개롱 남자 다게 돈에 착대게 잡아 다게 돈을 숨대야 다양시 배 규 돌인다 뭐 다지 가서 지민 나주주 뒤제 상감다 뒤제 나바다 아니 선함다 즉 대다 뒤네 아니 디지시베 칠레 긴고가 나발이야 뱀이 흐르수도 시작되게 지금 다 되기 때문에 아니 도지상 나발이야 시작네 유지송되지 해지 영사래
1: so if you look at
0: 자 저들이 이르자네 좀 된 대게 아다 그러나 유지 남샤드 제디 좀 된데 셰슈베 급 다가는 거 쓴 거야 좀 제키면 돼 봐.
1: If you look at the conventional evolution of Buddha's teachings certainly for example like after the death of the Buddha Buddha's scriptures were compiled by some of his disciples and his principal disciples at three different stages and within these three different stages of compilation of the Buddha's scriptures, certainly Mahayana scriptures were not included in it. So what we find are the scriptures which are now part of the Pali tradition, they were included in this. However, if we look at the Mahayana scriptures, we find that, for example,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ere said to be taught by the Buddha at Vulture's Peak in Rajgir for a huge at a huge congregation of disciples including bodhisattvas but if you were to physically go and visit the place there is simply no way that that amount of people could fit in the summit of that small hill so we have to understand these accounts at a different level not necessarily at the conventional level and also the Mahayana understanding of the transmission of Buddha's teachings and how they were compiled the Mahayana scriptures were attributed to Nagarjuna principal sort of custodians of the Mahayana scriptures in the case of human beings were Nagarjuna and Asangas and so on and there is a gap of 400 years after the death of the Buddha and the emergence of Nagarjuna on this earth so
0: Tommy Baduk Gupta
1: and about 900 years difference between the Buddha's death and the emergence of Arya Asanga so what is that connecting link what connects in terms of the continual transmission of the Mahayana scriptures between the Buddha and say a historical figure like Nagarjuna who comes 400 years later so in the Mahayana scriptures that is that connecting link is attributed to bodhisattvas such as Maitreya and Manjushri in the case of Nagarjuna and these are celestial beings and who are seen as the connecting link between the historical Buddha and the human figures such as Nagarjuna and Nagarjuna Asanga and so on and also we find in Bhava Viveka's text Tankajjuala the place of reasoning where he explicitly states that the Mahayana scriptures were compiled by the great bodhisattvas such as Manjushri and so on. So all of this does create a rather complex picture. And so the question is, how do we understand this seeming gap in terms of the historical evolution? And also, how do we understand the evolution of Mahayana scriptures from a, in comparison to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So what we can say is that Mahayana scriptures were probably not taught by the historical Buddha in the conventional sense to a general public. Mahayana scriptures such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may have been taught to a group of a few individuals who were at that point thought to be most suited to receiving those teachings. And it may, and also the teaching itself may have taken at a plane that is not necessarily conventional as we understand in terms of historical concept of time. And similarly, you know, at a further level of one could almost say a mystical level, there are other teachings such as the Vajrayana teachings were given by the Buddha, the Tantras. And within Tantra, we again see many different classes of Tantra. Some Tantras were taught by the Buddha while maintaining his appearance as a fully ordained monastic member, and such as the mandalas of the Buddha Shakyamuni. And then you have also another class of Tantras, such as the Yoga Tantras, which belong to the Yoga class, Yoga Tantra class. There, these tantras were taught by the Buddha, assuming an appearance of a kind of a universal monarch as a celestial figure, and then giving these teachings. And then finally, you have the third class of tantras, which are known as the highest yoga tantra or Anuttara tantra, where in correspondence to the physiological and mental and emotional kind of state and structure of human beings, Buddha has taught these tantras by assuming the appearance of the principal meditation deities and then transmitting these tantras. So there again you need a different level of understanding to really make sense of the historical origin of these teachings.
0: Pena anda di sorry, pe sanga nyamni singe ki dujo khorang ki sangam da ta jene ki da kor kaso ne ju de tyne gyudi da kaso re gyudi jingo men da ta kada gyudi nyamni men da de da ko yong de ge chi sa pena anda di ta sang lo sa wa da ba shi re jin kong 등고기 시작했는데 저거 전부 다 캐바 전부래 캐바 전부 인물이 지지배는 송로를 하면서 캐바 내년에 등고 더 할래 시작 뒤에 되겠지 그래서 공기 등고기 지둔식 나눠 뒤 송샤 아니 룽기 포화디기디 룽기 펀삼디 사운드베 겸에 송시베 룽기 펀삼디다 뒤지 걸로 겸에 송시베 룽기 로다니부디 또 아주 다행히 미워하래 그래서 다 코랑기 스페시 가소리다 냠룡기 심주 제인디 등고는 송셰베 룽기 판점도 이리베 딱다 라추기도 우스 상황대백금도 송셰베 룽기 라추기민도 세네 송도 와 코라라는 게 송나도 세상 코라라는 게 지금 싸다 룽도 지금 로다로 지금 타네 다 뒤지 걸려 금도 송셰베 딱다 고른 게 아니고 봐 자 지네 이메 인도 자네 그 규주 수수 나로는 지금 자인 남샤다 지금 자치다라 때문에 지금 룽기 제가 저를 그게 풀입니다 지금 저 또 매다매다매다 영원되기도 와 자 지네 개발시 예설에 삼천수 자 간다 디 다 낸저 화이 낸 화이는 저로 우리 간다지 에 직사한다 류슨 내도 눈베 다 낸저 그 강도 내도 눈세 류스 류기 자다 컴도 저 캐발라 때네 낸저 디 맨다 하시는 거 아래 낸저 맨다 하든지 용어야 그 뒤지 긴고 맨다 하시 용되게 지 자 근데 맨다 섬 찬스
1: since the tantric teachings and particularly highest yoga tantric teachings really are taught in accordance with certain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and mental structure of the practitioner. We do find diversity of explanation of these structures in these various tantras. For example, a great scholar and master, Daksan Lotawa, who was not only highly learned in all knowledge disciplines of Buddhism, but particularly he was a great master and practitioner and scholar of Kalachakra Tantra. In his general exposition of the Kalachakra Tantra, he makes an observation. He says that th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flow of the wind, the breathing process, that is, and also the flow of energy within the body that is described in such detail in Kalachakra, when he compares that to his own personal experience based on the meditation, and then compares that to the one found in Guhyasamaja Tantra, Dakhan Lotsawa has made the observation that he found the description and explanation in the Kalachakra was was exactly in accordance with his own personal experience, whereas the one found in Guhyasamaja was at variance with his own personal experience. So what this seems to suggest is that the diversity of explanations we find in the various tantras do reflect a certain diversity in the physiological structure and also the nature of the emotions and also psychological states of the practitioner. And because the key element of highest yoga tantric practice is to really penetrate the vital points of the practitioner's body through visualizations and so on. And given that there is a diversity in that practitioner's mental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tes,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yogic practices that are taught, and given that there are different practices of the yoga, there are also different mandala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se practices. So this is how I understand why there is such diversity of these Vajrayana meditation practices. Mm-hmm.
0: 제니다 디샤와 진빈 어 퇴신 거로 이렇게 저래 인주디디 제니 따와 에네 제 다들이 미드 어레 다들이 안다 태고 침부 다 태고 좀 쇼를 좀 근데 그 총거를 뭐 숨숨 쉐베 나네 다 총거 르바니베 거리야 에네 시진기 슝라 배든 사기 타녀실레 임부야레 배든 그다 타녀실레면도 가다시 배든 그 단단지 숨부야레 그게 뭐된 게 저스직체 다 디 다 가다 시진기 르카돌이야 조디 동반이 주셔서 임부야레 단디 동반이 주셔서 있는 데 디 이지 동시 최전 송유르 자네 아니 지 시다 람다 지금 데뷔 최망고 지금 뭐 대선 소수 시제 내가 망고 지 대형 것도 와 사실은 이미 이들 자네 최신의 동시 최전 소리야 지금 다 최전 다 마다 그 최전 나서 어디 지 송유르 야래라 아니 최전 뒤에 단 제래 아니 람만도 그 뭐 뒤디 그 배전신 대형 거 말해 자장가 숨지기 뭐든 그 주식 배든 그 주식 레임도 와. 자, 다디 야 림베 체님 아니 상하게 규디 차리야다 제 배든 뭔가 저거 시행 무역 인도자네 다 대대야 더슨 저지 레임 유사리. 대네 니네 어떤 게 드실랍나? 제니 다

0: 그런데
1: 가세요. 관중이요. 와라 와라 가자 관중이. 나 먹어줘.
2: 잠바바바자다자바동군노선보대안대신대대다공계제소다로진께와대다다제로도모드스마시베자와다다제게와가라쇼동아바대다이게베사와대문자서보시제로도모에이
3: 다시 대략 넘버 2 람름 쉐베 게지 군주 타웨토 푀기 난초 센시예.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Tanyang, kaso kuru fuge sakchen gen lengi, ta pungbyu kurji jingne, ene kata jing nyungbe siangwaan do gyurdeba, ta di, ko, jing nyange lamda, ko dungewa yorong shinba yindu zane, teye zawa, ene daado mongba di, kaso kuru fuge, yu jin, 내루 이제 다음에 봐 통일을 자네 그 내루로 치지도도 집어디 나도 로디 다도 집어디 내루로 치지도도 집어 로이 뭐 시작으로 봐 대고 럭시 뭐 시행도 자네 다 정수기 이제 그 로디 수송주 충도 대하지 대단해 이제 양하는 대로 그 왕 토토리 대 토토나 이제 두명이 싸워디 아 땅도 세워 인도 자네 이제 땅도 시워리스
1: So we were speaking about the four seals of Buddhism or the four axioms of Buddhism. And the final one is Nirvana is true peace. And here Nirvana is the transcendence of sorrow. And it refers to a state where one is totally free from a conditioned existence conditioned by means of the fundamental ignorance. We spoke about how our existence is characterized by ignorance and how our existence is subject or in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meaning of transcending sorrow here refers to our nature of existence conditioned by afflictions and fundamental ignorance. Because so long as we remain under such conditions, we are under the power of this distorted state of mind. At the root of which is a mistaken belief in self-existence or selfhood of one's own being. So by cultivating the wisdom that sees the non-existence of selfhood, by cultivating the wisdom of no self, one will be able to recognize this grasping at selfhood is a mistaken state of mind, and in this way, gradually, one will be able to kind of, you know, as a result of enhancing this wisdom of no-self, one will be naturally able to gradually undermine the force of this grasping at selfhood and in this way remove it ultimately from one's mind. And that state where one is totally free of such afflictions and the fundamental ignorance is really the lasting state of happiness and peace. Therefore, in the fourth axiom, there's the statement that Nirvana is true peace, and true peace here referring to the lasting peace and tranquility.
0: That day and got the share of a social. Theoretical sort of weather. Theory to the share of that, which is the middle of the side of the tongue of Church of Tonshita and Yander Shivas. That did to the Yamlin to Jayan Baina. That she said to that day Baina. That did in Azu Kadista, Yamlin Chowres Lavna. Tishin Medale to me to mail in the Tamison, said that again. Tangalia,
2: Gigi, 규의 Nyomo sayaga tsikdi, ene, chigi, nyom mongbas tu du ngyawar cheba. Kaso ulibu, pung du jubwa, duk du jubwa. Dindishili yata nyomo sigi yawari,
0: 사진에 인도산에다 진드지기다 샹왕체 양나 머리 벌지 왜 있나 대원 대장 아니 대외주 주미시 동해 민드나야 동해기 주 미시바 시장 아니 가서다 냠발랑 쇼를 세제 그래 샹왕도 그래야 진드지도 통인도 산에 아니 직선으로 떠서 순환을 해야 할지도 와 아, 다지 뭐냐다 나스네베 짜지고 지대서 되기 시댄서도 풍부들이 풍부디다 머리베 샹완자리 용어베 샹완자리 삼부지 자연들 아니 지금 민두별로 해야지 전쟁이 용어베 샹완자리 미두고 풍부디 다 마차나 다 집어치다 민두가 삼부지로 올라가야 할지도 와 다디 아니 교디다 세트야 여덟네 이는 자주 쇼가 쇼요하리 대체 이런데 최상주의 동시에 담아봐 세하게 계시되기 아 다도 진배 진배디 쇼차고 싫어하리 왕쇼고 싫어하리 리디이니 그 치료도 진배 러이버치 쉐이드자네 델레 갸든 사마미 누구 사마시 롤 샤름도와 그래서 딜레인드자네 동네 퇴퇴하지 年龄이 풍분디 퇴퇴하지 그렇지 그 레이하시도와 사티네임베인데 아 가사 디심비다 레동에 동해레네 담해송 쓰자야 되겠다 아 가시오르 그게 녀얼레베 풍부디 두메랑시 얘네 미다베랑시 인두산에 지구인보다 땅바인베 다 민도삼바로를 샤트야 다가는 신기 동해지시 다가다 동해지는 신 레닌지 샤완쟁의 풍부디 더그 송도 중어 재민도 삼바지 더그 송도 중어 재민도 삼베 야 지게 텔은 돈도 걸려야지 용서를 봐 사드디인데 드십니다 레동에 동해레네 다미송 쓰다디 이제 과도 봐 사다 대인 제부디 탈바 다 년린지 풍부 아니